0: 이디금보 니장 렌게즈라 게가 주이 소나메 스코리 론쿵시 진다자테 산체즈라 풀린직당인
1: 산칼랑게즈 드리미 징페 소스카 드림 산체스 투 서런톡 산칼 한게 상말라 주주세 드리 디그림 고즈크진 디그림이 고즈크피카 담딜 지진 양테스티네 니즈라니 토기앙 스피아 스탄진 팔주르 사르즈드가니 로직 산체라 풀린 양드리 티바텔렌 디그림이나 알레룬틴 카스튜디나스케자테녹 테네 시링귤메르레 콩리키르 가뮬로직 스녹 테네 콩탕 Yampogata Tibetan Jigatunok, Sabade Talaspina, Lasbis, Kurbis, then Rooks, Yatu Chogoshespo, Sam Shikachan again, Tiscola Tibetan Jigatunok, Casas and Kalhangas, then a degree in Gozupika, Tamdil Vajustan, then Tamdili, Urgan Vajuna, then a time, Sandixi, then a time, Mission Tulkor, Mampo Jigatunok, TV, Pantok Spot, and Sabat Pongla, Kazuki, Tiscola Jun, and that someone can get Pika Nok, Laksas and Lu, joining Shusum Chus and Halang Atara, then a Miman Sangming at Chizigzad Nang, Atara, Lakpika, then a Sumchan Turika, Raklasti, Sabat Chalas Bazadan, Inaskang, Halam Lobanti, the Palangata, Mission Tulkorika, then a Chalas Zaniskotan of Spetana. Ada speedy gozuk kangata tini polza tangpuina tinata yang marsina ngata tini jingus salazana zada ulman pojigina te doctor kangata tini jing shwa zada no te uskut pasanda tini yang chokchine la samang uskut tini trokche juna ngata tini mani nezu yang zuk